미안나 까마까 마안나 이때 또 먹기 때 아뜸이래 데로 마이안나 데로 가도 안나 기아로 모아 하유 데리게 파워로 안나 타고 와야 아뜸이 파워로 파이트리 기아 말대 마나 기아 말대 위히 데리에 파이 마이라